0: 내야 잡았습니다 와부서가 신나는 나무나 나카테네제 모카가 부서가 로열 라디오 언니 고마워요
1: Que tu ¡Oh, papá, mira! ¡Buen, música!
2: ¡Come
1: los de tu lindo, muca! ¡Buen, radio!